0: 하셔야 내부세 좋습니다.
1: 수태야 6:30에서 7시까지. Station KIPS FM 98.3 MHz.
0: Nepali Pop Flashback. Every Sunday and Tuesday 10 p.m., Thursday 9 a.m., and Saturday 5 p.m.